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멜번에선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사흘 앞두고 한국전 참전비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참전용사와 간호사, 후손들이 함께 모여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당시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상준 참전용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상준 참전용사는 전쟁 중 폭격 속에서 고통받던 아이들과 굶주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엔 유일한 참전 여성이자 한국전에서 간호사로 사람들을 도왔던 글래디스 프리티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이들의 기억과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인사회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 소식,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식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세금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대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맥쿼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춘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6월 23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분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논란의 세제 개편안이 녹색당의 지지로 오늘 상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의료보건 분야 학생들의 무급 실습 지원을 요구하는 4만 명 이상의 서명 청원이 오늘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호주가 캐나다와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5억 달러 규모의 레이더 공급에 나섭니다.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 녹색당의 법안 지지로 통과되면서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소수 정당인 녹색당은 정부가 국가장애지원보장제도 NDIS 개편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당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녹색당은 또한 세제 개편안의 몇 가지 수정소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자기관리형 퇴직연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0: 시험도 막을 예정입니다. 의료 보건 분야 학생들의 의무적인 무급 실습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에 4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알바니지 정부가 연방 실습 수당 대상을 이들 학생회까지 시급히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무소속 헬렌 헤인스 연방 하원 의원은 현행 제도로 인해 많은 예비 의료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업적인 꿈을 펼칠 수 없으며 이는 미래 호주 보건 시스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These are students who come into the workplace ultimately with high levels of debt from their studies.
0: 헤인스 의원은 이 학생들은 결국 학자금 대출과 실습 장소에까지 이동 비용 등 학업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빚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클로이라는 학생은 얼마 전 임상 실습 몇 주를 하기 위해 3,500km를 이동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네 번째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 야당은 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통행료 지원과 철도망 개선, 학교 및 병원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다니엘 무키 주 재무장관은 지역과 도시 사회의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보건 서비스에 103억 달러, 인프라 사업의 역대 최대 규모인 92억 달러, 시드니 철도망 유지 보수에 2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습니다. 한편 데일리 텔레그래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노동당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좌회당 연립 캐리 슬론 대표는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2: When you look at the reasons for that concern of voters that is outlined in the poll, it's all cost of living. And today's budget.
0: 슬론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우려를 보면 결국 모두 생활비 문제라면서 오늘 뉴사우스웨일즈 예산안 발표를 맞아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노동당 집권 3년 만에 전국 최고 성과를 내던 주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자유당 연립은 강력한 경제 운영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대표적인 기후정책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실패하고 있으며 대규모 배출 기업들의 오염 증가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연구소는 정부의 제도 재검토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배출권 상쇄제도 옵셋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은 늘리면서도 순배출량 감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석탄과 가스 개발 확대를 계속 허용할 경우 호주가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니콜렛 불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검토가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3: It fails also to have meaningful penalties for non-compliance. And as the member for McKellar was saying,
0: 불 의원은 이 제도가 규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도 부족하며 또한 맥켈러 지역구 의원이 지적했듯이 오염 배출 기업들이 배출권 상쇄 제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2022년 이후 정부는 기후 대응 정책이라는 이 명분 아래 수십 건의 신규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해왔고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 오염 배출 기업들의 오프셋 사용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마일스 국방장관이 알바니지 정부 출범 이후 성사된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두 건의 방산 수출 계약을 밝히며 호주가 국방 수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이번 주 캐나다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5억 달러를 투입해 오버 더 호라이즌 레이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더는 1980년대 후반 개발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장거리 레이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일스 장관은 채널9에 출연해 호주 정부가 캐나다와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4: We will be benefiting from Canada spend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the future on R&D.
0: 마일스 장관은 앞으로 캐나다가 이 기술 발전을 위해 수억 달러 규모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게 되면서 호주도 혜택을 볼 것이며 전략적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까지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국가와 이러한 핵심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0: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고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6.7%, 부정평가는 49.7%로 나타났으며 오차범위 아니지만 취임 이후 처음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민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2살과 4살 어린이 2명이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됐다가 숨졌으며 여러 노인들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기온은 섭씨 42도에 육박하며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영국도 사상 가장 더운 6월의 하루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앞으로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극단적인 고온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권과 스포츠계 지도자들에게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음주가 가정폭력과 성별기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코올연구교육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AFL 그랜드 파이널이나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밤에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스포츠 중계 중 주류 및 도박 광고를 줄이고 주류 배달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CT 데이빗 포콕 상원 의원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There's so much good about sport. We also know that harmful industries leverage
1: 포콕 상원 의원은 스포츠에 많은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만 유해 산업들이 스포츠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호주 사회에서 도박과 음주가 가정폭력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포츠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며 이제는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항공기 안에 폭탄이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방경찰은 지난 일요일 쿠알라룸푸르행 터키 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무원이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전자장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승객이 해당 물건을 폭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기장은 경찰에 해당 물품이 무선 휴대전화 충전기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예방조치로 인근의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항공기에 탑승해 해당 남성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8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산발적인 구름 끼겠습니다. 8도에서 낮 기온 18도. 멜번 구름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전 8도, 낮 기온 16도. 브리즈번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11도에서 21도. 퍼스 대체로 맑겠고 13도에서 21도. 애들레이드 10도에서 15도로 화창하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3도, 낮 기온 15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산발적으로 구름 끼겠고 6도에서 12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19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0: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1: SBS Audio.
2: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3: 영지 아다리아, 준비하려나?
4: SBS Chill.
5: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6: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7: SBS Hindi uplabd karwata hai.
8: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2: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 sbs.com.au/audio.
9: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0: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행사 소식, 그리고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세금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호주국세청은 세금 신고를 너무 서두를 경우 오히려 누락이 발생해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금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1: 익스플레이너.
11: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특히나 환급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세금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호주 국세청은 서두르지 말라며 7월 초에 바로 세금 신고를 시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네, 지난해 세금 신고를 한 사람 중 59만 건 정도가 세금 신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국세청이 왜 7월 초에 바로 세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국세청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에 이 프리필 정보가 모두 반영되기 전에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할 때 신고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이 가장 강조하는 것 바로 이 프리필 정보인데요. 프리필은 국세청이 고용주와 은행, 또 정부기관, 건강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동으로 세금신고서에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과 원천징수 세금, 은행이자와 센터링크 지급금, 또 민간건강보험 가입내역, 주식배당금 등의 정보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7월 1일에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고용주나 금융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세금 신고를 하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이 프리필 정보가 입력되는 시점을 7월 말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서두르기보다는 7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고용소득과 은행이자, 또 배당금과 정부복지수당, 메디케어 부담금 면제, 또 민간 건강보험 정보 등의 차이를 발견해서 14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를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데이터 매칭 시스템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과도하게 청구된 공제 항목, 또 세액공제 오류 등을 찾아내서 59만 5천 건 이상의 개인 세금 신고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정 사유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0: 제한되기도 했고요. 또 실제보다 많은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 오류나 기타 정보 불일치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신고를 하면 환급금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세청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히려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아니타 첼론 부국장은 국세청은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신고하려는 납세자들의 열의를 환영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너무 일찍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신고하면 더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첼런 부국장은 이어서 조기에 신고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처리 지연이나 수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호주 국세청은 세금 신고를 기다리는 동안 몇 가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주 국세청 앱을 설치하고요. 또 소득과 지출 기록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소와 연락처, 또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직업별 공제 항목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직종별로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네, 현금으로 받은 소득 역시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 신고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호주 국세청은 프리필 정보가 모두 반영된 뒤인 7월 말 이후부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늘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빨리보다 정확하고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3: What's Spectrum Internet? It's the most reliable internet to stream, game, and browse the way you want. It's also security to keep your whole family safe online. And it's adding the power of Wi-Fi 7 to your home, so you're ready for today and tomorrow. That's fast, secure, and future-ready internet for your family. So what's Spectrum Internet? It's everything you want it to be. Switch today at spectrum.com.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Restrictions apply.
4: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0: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가 수교를 맺은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멜번에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그 기억을 후손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함께했는데요. 현장 소식 들어보시죠. 한국호주 수교 65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멜번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멜번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선 헌화식이, 이어 오스트레일리안 클럽에선 2016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감사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들,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한국전쟁 당시 참여한 호주군과 간호사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오늘의 한국이 그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진관 멜번 총영사는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들이 점점 고령이 돼가며 해마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감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움도 함께 전했습니다.
2: 저희가 매년 참전용사를 모시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올해가 65주년 되는 날이라 이 의미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이 연로하시고 이제 매년 이제 돌아가시고 계셔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아쉽고요.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모시고 저희의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1: 오 총영사는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단지 과거의 공헌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토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분들의 희생과 그런 헌신 덕분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적이고 발전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우리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행사엔 멜번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세우는 데 힘써온 최종곤 관리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호주가 한국전쟁 당시 적지 않은 병력을 보냈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는 한인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참전용사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과의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참전용사가 늘고 있는 만큼 후손 장학사업과 유학 지원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우리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아마 두 번 정도 해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들이 90세가 다 넘고 그래가지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제 장학사업도 하고 그 한국에 관심 있는 후손들을 한국에 이제 유학도 보내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이제 수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1: 이날 행사에선 전쟁을 직접 겪은 참전 용사의 육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 이상준 씨는 올해 92세의 나이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0: 호주 참전용사들의 도움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유대, 그리고 전쟁을 함께 겪으며 맺어진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1: 우리가 이 사람들, 한국전 참전한 사람들한테는 은인이 크다고요. 한국 G7 국가가 된 것이 얘들 때문에 사실 한국이 발전이 됐다는 것도 아니 아니에요.
0: 참전용사 이상준 씨가 한국전쟁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승리나 작전의 기억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참혹한 장면들입니다. 특히 폭격 속에서 고통받던 아이들과 굶주림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1: 생각나는 거는 이 전쟁할 때 애들 폭격 맞아가지고 애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또 굶주리는 거, 그거 보고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0: 참전용사 이상준 씨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6.25를 단지 교과서 속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결핍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도와야 했던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참전용사의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을 달고 참석한 리차드 엘틱 씨는 아버지가 영국과 호주 해군 항공대에서 복무했고 한국전에도 참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에서 돌아온 뒤 그 전쟁을 자신이 겪은 전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전쟁 중 하나라고 회상했다고 전했습니다.
2: I'm a descendant of a Korean War veteran. I'm carrying his medals. He spent 38 years in the military.
0: 참전용사 후손인 리차드 씨는 저는 한국전의 후손으로 제 아버지는 군에서 38년을 복무했다며 영국 해군 항공대와 호주 해군 항공대에서 복무했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가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온 뒤 그것이 자신이 치른 전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전쟁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차드 씨는 당시 호주 사회가 한국전쟁의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던 1945년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큰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는 점이 여전히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2: And the thing is, people in Australia in those days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over there. And you know, I read over there that something like
0: 그 시절 호주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리차드 씨는 전했습니다. 또 1945년에 전쟁이 끝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도 많은 전쟁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한인 사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의 젊은 세대가 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벌어졌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 It is strange, but no, I've got a certain love for Koreans.
0: 리차드 씨는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애정이 생겼다며 호주의 젊은 세대는 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며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발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에 간호사로 참여했던 글래디스 프리티 여사도 자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유일한 여성 참석자였던 프리티 여사는 당시를 묻는 질문에 전쟁은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경험이 아니었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3: Well, there was no picnic, that's for sure.
0: 프리티 여사는 소풍 같은 건 전혀 아니었다며 결코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당시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의미를 묻자 프리티 여사는 이런 행사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국 전쟁이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

0: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도 했습니다.
1: It might be closer. Closer.
0: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며 이런 자리는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프리티 여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떠올리면 그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엔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함께 짧지만 진심 어린 바람을 남겼습니다.
1: That makes me sad because I look at a young person.
0: 프리티 여사는 젊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호주의 젊은 세대에게 행운을 빈다며 그런 추위, 아픔 같은 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국전 참전 용사의 밤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한국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점을 일깨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이들의 기억, 가족이 이어받은 전쟁의 흔적,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인사회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진관 총영사는 마지막으로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한국 국민과 한인사회는 그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이제 우리 한국 국민과 우리 그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한인들은 우리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항상 잊지 않을 것이고 이 고마움을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행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남은 전쟁의 상흔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희생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듣고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0: 유튜브를 넘어 이제는 생성형 AI가 아이들의 학습 방식과 미래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숙제를 도와주고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맥쿼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춘 교수와 함께 AI 시대의 교육 변화와 부모가 준비해야 할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키워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AI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유튜브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교육 방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맥쿼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춘 교수님 모시고 AI 시대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1: 아, 정말 AI 디지털 기술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정말 하루하루 1년 1년 너무 바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2: 뭐 제가 지금 대학에 있으니까
1: 네.
2: 뭐 대학부터, 그리고 또 저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도 학생인 아이도 있고 한데, 그렇게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1: 네.
2: 우리가 사회 전반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거든요. 예전이라면 불과 1, 20년 전부터
1: 네.
2: 지금 최근까지를 보면 이제 항상 검색하는 시대였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하고, 또 뭐 그전 아날로그 시대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성의 시대로
1: 아.
2: 된 게 가장 큰 변화죠.
1: 네.
2: 그래서 이제는 뭐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그 AI에서는 챗GPT나
1: 네.
2: 제미나이나 이런
1: 네.
2: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이 있으면
1: 네.
2: 거기다가 하면 답을 바로 주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떤 답이 생성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생성되고, 심지어는 뭐 코딩도 가능하고
1: 네.
2: 음악도 만들어주는
1: 그러면.
2: 그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예전같이 뭐 숙제를 내면
1: 네.
2: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간다든지, 물론 그런 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1: 네.
2: 지금 사실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이들은 대부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아.
2: 초등학생 이상에서 보면.
1: 네. 실제로 이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요. 대학에 계시니까 이 숙제 과제 냈을 때 참 그 AI를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2022년 11월로 기억하는데 챗GPT가
1: 네.
2: 나오고 2023년 첫 학기 시작됐을 때는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했냐 안 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1: 네.
2: 시점이었는데
1: 네.
2: 불과 한 학기 만에
1: 네.
2: 지금 우리는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1: 아.
2: 그래서 이걸 어차피 기술을 피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초점이 맞춰졌고
1: 아.
2: 지금은 오히려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1: 아, 그러면 이제는 과제를 할 때 당연히 AI를 사용하되
2: 그렇죠.
1: 얼마나 잘
2: 그렇죠.
1: 사용하냐.
2: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acknowledgement입니다.
1: 네.
2: 이제 AI를 쓰는 거는 지금 피할 수 없고 안 쓰는 게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거고,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1: 아, 그렇게 또 이제
2: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 네.
2: 그걸 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라는 부분을 acknowledgement의 리포트 같으면
1: 아.
2: 거기다가 기입을 하고, 실제 연구에서도
1: 네.
2: 논문에서 만약에 교정이나 이런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받은 걸 acknowledge 하면
1: 네,
2: 충분히 가능한, 사용 가능한
1: 네.
2: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1: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셨겠어요.
2: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오럴 테스트라고 해서
1: 네.
2: 사이먼트 리포트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면 오럴 테스트를 해서 그 학생이 실제 자기가 했는지
1: 아,
2: 알고 있는지
1: 네.
2: 뭐

0: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중요한 질문만 던져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오버헤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생이 많다 보면,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도 하지도 않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할수 있는가를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1: 네. 이제 AI 시대를 막을 순 없다. 이제 얼마나 윤리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0: 그렇죠.
1: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대학 현장에 계시니까 대학생들은 그래도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 능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성인이라고 치면 우리 어린 또 자녀들이 있는 초등학교 또 하이스쿨 자녀들이 있는 분들 아이들이 사실은 이 AI 도구나 스마트폰 뭐 이런 환경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0: 아, 스마트폰, 사실 뭐, 해션으로 거슬러가면 TV부터
1: 네.
0: 스마트폰, 이제는 AI 이제 도구들까지
1: 그렇죠.
0: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1: 네.
0: 부분이거든요.
1: 저희 세대 때는 사실 TV 보는 것도 TV 적게 봐라 하던
0: 그렇죠.
1: 세대였는데,
0: 심지어
1: 이제는.
0: 정말 옛날 사람으로 보이려면 바보 상자라는 표현도
1: 네.
0: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오면서 그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 호주도 이제 뭐 작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인가요? 이하는 이제 그
1: 미만은
0: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1: 그렇죠.
0: 생겼고 이럴 정도인데, 근데 저희 AI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부모가 있잖아요. 이걸 무조건 안 된다는 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1: 그렇죠.
0: 뭐 폰뱅킹이나 모든 것들, 부킹, 온라인 부킹이나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1: 네.
0: 학생들 그리고 뭐 검색이나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숙제도 심지어는 확인하는데
1: 네.
0: 하지 말라고 할
1: 할
0: 수는
1: 수
0: 없거든요.
1: 없죠.
0: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1: 네.
0: 제가 조금 부정적이라서 그런지,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판적이라서 그런지
1: 네.
0: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이게
1: 손에 이제 핸드폰을
0: 그렇죠.
1: 들고
0: 사실
1: 다니시죠.
0: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이들 보고 중독이다, 아이들 좀 그만해라
1: 아.
0: 전에는 부모님들의 어떤 안내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1: 네.
0: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AI도 마찬가지로, AI로 숙제하면 안 돼. 뭐 AI로 이거 찾아보면 안 돼. 그건 네가 한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될 수 있고, 얼마만큼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같이 숙제가 있으면
1: 네.
0: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들,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중간중간에 해보시면,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검증을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책을 통해서 검증, 아니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해서 검증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빠나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게 조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닌데? 라듯이 그런
1: 네.
0: 안내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내로남불 부모가 아니라,
0: 그렇죠.
1: 네.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할수 있는 안내자 부모가 돼야 한다.
0: 네.
1: 이런 말씀이신데요. AI를 활용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게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잘못된 정보도 많이
0: 네.
1: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좀 능력이 어른보다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런
0: 네,
1: 말씀이십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 그렇다면 AI 시대일수록 부모님들이 걱정되는 건 사실 부모님들조차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부분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좋은 걸까요?
0: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네요.
1: 네.
0: 그리고 뭐 제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1: 네.
0: 사실 이게 이제 교육적인 거나 사회학적인 거나 많은 것들이 포함된 질문이라서
1: 네.
0: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예전부터도 필요했던

0: 가장 중요한 어떤 역량 중에 하나는 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critical thinking이나 네. 예, 이런 능력인데 사실 지금은 학생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숙제가 나오면 그 어떤 숙제에 어떤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단순히 그 질문 아니면 숙제 한 문장, 문단을 AI에 넣고 답을 말해줘.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질문에서 선생님, 네. 교수가 뭘 원하는지, 뭘 자기들이 배우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를 않아요.
1: 아,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온 답변을 심지어는 그대로 자기가 검증도 하지 않고 이제 제출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AI가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왜 점수가 50점도 안 나왔어. 이렇게 아. 심지어는 그 앞부분만 빼고 뒷부분을 가지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1: 네.
0: 지금 뭐 AI를 누구나 어른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어떤 어른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던데? 별로 도움이 안 돼.
1: 답이 그건, 제대로 안 나온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건 질문을 네.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심지어 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느냐가 사실 중요하고요.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세 번째 정도로 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 아까 첫 번째 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과 약간 일맥상통한 건데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보면 이제 오래된 이제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프레이즈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는.
1: 네.
0: 지금 AI는 우리가 보통 뭐 천재적인 사람으로 대변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면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100명이 있는 거나 더 맞아요. 이상이 있는 것처럼
1: 그렇죠.
0: 뛰어난 그
1: 두뇌가
0: 기능과
1: 있는
0: 두뇌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은 어렵고 또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인데
1: 네.
0: 아니 그런 기술인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1: 네.
0: 마지막으로 어떤 역량으로 본다면 휴먼 스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 그럼 AI가 이렇게 되고 직업적인 거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AI랑 아까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00명 이상 있는 능력이라는데
1: 네.
0: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데 이 휴먼 스킬 그러니까 창의성 공감 능력,
1: 네.
0: 협업, 윤리적인 판단력
1: 네.
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인간의 영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 AI를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프로덕트도 있긴 한데 코파일럿으로 써야 되고 부조종사로
1: 네.
0: 본인이 메인 파일럿,
1: 네.
0: 주조종사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부조종사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조종사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 부조종사를
1: 조정할
0: 함께
1: 수가 없죠.
0: 협업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주조종사인 인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말씀드린 처음에 한 세 가지들 있잖아요.
1: 네.
0: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1: 정보 검증.
0: 질문하는 능력,
1: 능력
0: 그리고 디지털 리트러시 정보를 검증하는
1: 능력 네.
0: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이 AI 시대에 그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1: 네.
0: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하신 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 크리티컬 띵킹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0: 일단은 본인이
1: 네.
0: 힘들어 봐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책을 읽던가 인터넷 검색한 자료를 보든가
1: 네.
0: 자꾸 읽고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1: 네.
0: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1: 근데 그런 과정이 그래서 빠지죠, 요즘.
0: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게 힘들잖아요,
1: 네.
0: 사실.
1: 그렇죠.
0: 원래도 힘들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더더욱 힘든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천재적인 네. 사람들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아이들이 힘들게 고민을 할까? 네.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겪지 않고는 그 AI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그 학생들이나 그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네.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엄청난 딜레마예요. 네.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아이들 보고 너는 이걸 쓰기 전에 먼저 고민해보고 고민해봐.
1: 그렇다면.
0: 한 2, 3분 고민해보겠죠.
1: 그렇죠.
0: 그걸로 안 되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안 되면 몇 날 며칠도 인터넷 찾고 도서관 가고 네.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답을 알았을 때는 안 잊어버려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답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 critical thinking을 훈련하는 방법은 조금 단순하지만 네. 옛날식으로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셨길 바라고요. 맥쿼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춘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세금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멜번에서 진행된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행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쿼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끝곡으로 저희는 하츠투하츠의 신곡 레몬탱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